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 믿고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얻고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바 오초 오빠오 리코나비 오야 고갈로로메 나레자 푸유 지데보 리코나비 오야 오코 나흐 체샤 조샤 코노로 노빌라 차라 훔미오 까또라다비디 파리코티게 유또라레나 하냐 라차레 나흐 고자가티 마이치 조빌라 후즈 쯔쯔시쿠가 오누비 이야 초즈 카푸즈 비초즈 아바즈 도고즈 디그 초즈가 디게 할레하카 디푸디에디 체다비유 요흐 미카 초즈베 도코예레 보샤빈하타리코디가도라 요흐리코치디가레 치브치야코벼빈하타하 요흐리코치디가레 위가나가베베초케초타라차라훔미오자그라쿠비조 알로코 라후야가다비 라모라시그디케자레노타 도라비유쿠비 알로나케하넬리